노래가 에피아 스포츠 플리다 빌데 예수와는 지부와 플리그 컴페티션 선송 qui organisait les petits Eurovision Song Contest à Sotez Bilga qui remporte sa N édition à cause de là. Et puis, plus tard, mais nous avons rencontré Don Williams. I believe in you.